0: 너무 잘 가능하네 저기. 원투트러워서 아야예. 웨싱 웨싱 웨싱 웨싱이 워스
1: 체크 체크 원투 요 요 위켄 리플 쇼 The Morning Shake-Up
2: 이나한다 88.4 FM